그래도 뭐 세계적으로 인기해서 진짜 좀 멋스러운가? 멋스러운 진짜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기할 건데 거의 없어. 인기하면서 인기하는 인기하는 회사에서 스폰서 시트를 받는 건데 뭐예요?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세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 뭐 세계적인